마지막 초에 에라카는 브라치아니까는 그제세계의 주방에 에라리 카오메 에라리 어머니 오빠 너무 싫어 야 니가 주여 아니 아스카이 인자에 쏘네

마마 어스라니 우유 어스라니 아야메사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메사자 우유 어스라니 아니면 메세 우유 어스라니 실실이 야마프 우유 어스라니 언니야 왜냐니 바타테비콰 바페디 와후 이엔 워고 우유 무엇이 세우니 베리에 헤 우유 어스라니

0: 야
1: 고통 미아딩나이노 오와하네
0: 헤이 미스터 사우디 오하 원다드레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우 소모비나 디아코소 세모구나 니아와냐 메니아 메카코사 파파라마 사프라
1: 라라라
0: 와스 원아 와스 원다스 원 코미니 프로 와브라
1: 원은 오바스
0: 헤이 웬이 파후디아 웬이 파워
1: 야
0: 메니 마카코니 디아 메냐 코코와
1: Oh, honey. Obey. Why you?

0: 분야비. 아, 원지 분야비 진짜. 어쩌면 분야비 진짜. 에이, 봐봐. 아유, 너. 아빠다 마마 걸 위해 예우려.
1: 오메스니 지지마 아빠다 마마 걸 위해 예우려. 미나비! 미나비!

살살 살리지라. 마연 백자 왔어. 미리와 좋아해야 돼. 쏘네. 아프라키 사운드 타사로 미용해 있는 내 캐스. 미리야, 파하우냐 돈자이. 파다그는 돈자이. 나예예예 나코포가스예. 아, 미리야, 어파타. 미리야, 어파타. 워디야야 내 캐스. 파하우냐 돈자이. 내 백자 야미야. 와피야피야. 얘네들 왜 너만 싸워 쏘냐 싸워. 와피야에 와인 와타사메 와인 와나나사 와야 무노 코미냐페 담바라마 에이 담아무노노 로히바사 디바 라이토루와 레히 레히 우디아프라 우야네 카시에 아데스와데 도스 에토폼 에토폼 와우 더 토폼 야네 카세 우디아프라 야네 카세 와우 더 토폼 다치네나 와쿠네 딘 쿠안쿠 아야니야 카세 아야니야 에토폼 에토폼 우냐파고 사 젠 젠 젠 젠 Wapia dia ba ko pani ya ko ba wo ti ni. Onu ara ka sa be man. Onu aba man e won le so. Me sa ti na bi lu mi. Ko ku. Me ni ya. Sare. Ma ya nya ne ka. Ma ya ma na bo ti ni. Ya fa ne tu ma nu fra no. Ma ya fa ne pa bo no so sa. Ya fa na bo fra ne bo no. E sa se wo ni.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Hey!